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1: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즉하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은 점점 더 신랄해지고 그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앙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비판은 정당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마음으로 인해 회개보다는 불편하고 가시 같은 예수님 존재를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던 주역이었고 급기야 예수님마저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점을 비판하신 걸까요?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율법교사들의 역할은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이 하느님의 지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교만에 빠진 나머지 자신들도 하느님께 가지 못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이 하느님께 가는 것까지 막았던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율법 교사들을 비판하고만 있을 처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느님의 지식에 얼마나 가까이 이르렀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누가 하느님에 대해 물어도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을 잘 알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학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 가족들이 진정으로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믿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 교사들의 문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한 것, 그리고 율법이라는 잣대로 타인을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비의 하느님, 용서하시는 하느님,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고 또 사람들까지도 만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더 잘 알고 그분을 아버지로 체험하며 그분 안에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터득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알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분과 친교를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0: 일단 형식적이고 거칠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따스한 마음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에 인색한 채 살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현존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나아가 이웃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이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잘 알고 하느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너그럽고 자상하게, 밝고 상냥하고 다정다감하게 변해가고 성숙해갈 수 있는 은총을 이 시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1: 일본 교리 이문한 신부입니다. 일찍이 한국 천주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써 이 땅에 성직자가 한 분도 계시지 않아 큰 위기에 봉착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 천주교회의 재건을 위해 성직자들을 모셔오기 위해 정화상 바오로는 불철주야로 노력한 끝에 마침내 중국으로 가는 동지사 사신 일행의 통역관의 하인인 등친꾼이 되어 수개월씩 걸리는 북경으로 무려 9차례나 다녀왔다고 합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설립을 위해 온갖 고통과 순환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을 형장의 이슬로 보여주신 정화상 바오로 성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그분의 높은 기상을 본받아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그린 CD에서 펴낸 김대봉의 불량목수 가운데 오늘은 몸 소개합니다. 엄지손가락은 넉넉한 마음이 푸근했는데 부끄러워서 안으로 숨으려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 나오지 못했다. 집게손가락 검지는 남의 잘못을 삿대질하려다 공격적인 살기에 꼭꼭 숨어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가운데 손가락 중지는 지식의 곳간 같다. 의욕이 떨어질 때나 싫어질 때 직관력이 대단하다. 약손가락 약지는 이름 없는 무법지라고 하여도 탕약의 효능을 저을 때나 자신을 표출할 때 정열적으로 한다. 새끼손가락 소지는 수려한 미적 감각이 발달했는데 적당히 멋부릴 줄 알고 자기 도취에 빠져 현실 감각을 잇는다. 엄지발가락은 가야 할 때 멈출 때를 결정하느라 바빠서 엄지를 보살피지 못하여 괴병들었다. 검지발가락은 어떻게든 살려고 앞장서서 달린다. 검지는 날씬하고 키도 크고 멋있다. 장지발가락은 씩씩한 모습으로 힘을 보탠다. 장지는 힘을 바탕으로 위험을 잠재운 능력자다. 약지발가락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시간을 그린다. 새끼발가락은 기색이나 표정을 돋우려고 진땀 흘린다. 소지는 의욕이 지나쳐 그만 마디가 부러져 꼬부랑거린다. 귀전이 얇고 귓볼이 긴데도 이목구비가 수려하단다. 귀퉁이에 겨우 붙어있는 것 같아도 이목을 끈다. 나의 뇌는 멋대로고 요지경이다. 예측 불가능하고 안착하지도 못하여 원안을 바위에 쓴 것처럼 기억이 환하다. 은혜는 모래에 쓴 것처럼 기억이 오래 남지 못한다. 방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사방을 둘러보지 못하고 스스로 얻은 정보는 인정받지 못해 구덩이에 빠진다.

능력의 유산이다. 손을 잡는다. 내 손과 너의 손이 합쳐지는데 따뜻한 온도가 다가온다. 내 손이 너의 손을 막 부딪혔는데도 부드러운 촉감이 휘감아 돈다. 오랜만에 안아보니 부드럽고 향기까지 기분 좋게 한다. 내가 내 손을 잡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손을 잡아주는 손잡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제도 기다렸고 오늘도 기다리며 내일도 기다릴 것이다. 내 몸은 여러 장애로 인해 온전하지 않다. 그렇다고 건강하지도 않다. 그러나 나는 내 몸을 온전히 아낀다. 미워하는 것엔 이유가 있을지언정 아끼는 것에도 별다른 이유가 있어야 할까? 이것이 본래의 내 몸이다. 그것만이 내가 내 몸을 아끼는 유일한 이유다. 불편하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하지는 않다.

막상 잭슨의 유명성 바로지 봅니다. 예,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대표적인 마니피카드 성모의 노래를 순서대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예, 성모의 노래는 전체 12개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솔리스트들과 함께 옥스퍼드 스콜라 칸토룸과 노테른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반입니다. 이제 네 번째 곡과 다섯 번째 곡 소개해드립니다. 합창단이 네 번째 곡을 연주합니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로다라는 곡이죠. 옴네스 제네라시오네스로 시작하는 라테나 텍스트고요. 이어서 베이스 바리톤이 다섯 번째 곡을 연주합니다.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라는 제목 귀하 페친 미히 마냐로 시작하는 라틴어 텍스트 이어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성모의 노래에 있는 네 번째 곡과 다섯 번째 곡의 곡 감상해 보셨습니다. 모차르트가 쓴 엑술타테 유빌라테 중에 있는 알렐루야이죠. 예상되는 곡인데 오늘 이 목소리는 메소소프라노 세실리아 바르톨리가 연주합니다.

0: Nathalie.
1: Pass.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라이프.com, 메드트리 아크펑처 앤 피지오테라피, 뉴질랜드 천연 화장품 넬리티어,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JM필로우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3: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ilo.co.nz입니다.

0: 오늘 당신의 피부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눈부시게 깨끗한 자연이 살아있는 곳 뉴질랜드. 그 자연의 순수함을 담아낸 천연 화장품 렐리티어. 하루에 지친 피부에 부드러운 휴식을, 매일의 아름다움에 자연스러운 빛을 더합니다. 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선택, 자연에서 찾은 특별한 스킨케어 렐리티어. 당신의 피부에 뉴질랜드의 순수함을, 지금 렐리티어를 검색해보세요.
1: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가정은 하느님 사랑을 드러내는 표징이라며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간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사랑의 기쁨 반포 10주년을 기념하는 미사를 위한 강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강론은 교황이 폐수술 후 입원 중이어서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이 대신 낭독했습니다. 교황은 부모와 자녀, 젊은이와 노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에 전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서로 돌보는 가정들의 가정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어려움이나 위기를 겪는 이들이 비난과 편견 대신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가정 안에서 기도를 회복하고 가족이 함께 주일 미사에 참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교황은 모든 가정이 나자렛 성가정의 모범을 따라 기도와 사랑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녹색당이 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6만 4천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경제개발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클로이 스와브릭과 마라마 데이비드 녹색당 공동대표는 친환경 대중교통, 청정 에너지 전환, 기초 인프라 재건 및 연구 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색당은 기존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 감축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 혁신기술, 환경보전에 과감히 투자함으로써 재무부 추산 22만 개 일자리에 더해 6만 4천 개의 고품질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 진영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공약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고무적인 대안이자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올리고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 비전이라며 높은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선을 불과 3주 앞두고 열린 TVNZ 다당제 TV 토론회에서 현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액트당과 뉴질랜드 퍼스트당 지도부가 경제정책과 사회 이슈를 두고 거친 언쟁을 벌이며 여권 내부의 심각한 균열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여당 간의 공약 충돌과 이념적 대립이 노골화되면서 집권 여당인 국민당이 추진해온 감세 철회 및 경기 부양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한층 거세졌습니다. 특히 소수 정당 대표들은 무리한 예산 감축과 물가 불안, 주택난 심화 등 현 정부의 경제 운영 무능이 가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서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토론 직후 정치평론가들은 연정 구성당 간의 감정 대립과 정책 혼선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치명상을 입었으며 경제 안정과 물가 잡기를 열망하는 유권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정권 심판론으로 급속히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질랜드 국민 사이에서 마오리 선거인 명부 폐지, 노숙인에 대한 경찰의 이동 명령 권한, 전 국민 일반의 진료비

이 전액 지원이 가장 큰 의견 대립을 보이는 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정책 비교 도구 보트 컴퍼스가 참여자 11만 4,206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마오리 선거인 명부 폐지에 대해서는 43.8%가 반대하고 36.8%가 찬성했지만 강한 반대와 강한 찬성 비율은 각각 30.3%, 24.6%로 양극화가 두드러졌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경찰의 이동 명령 권한은 찬성 46.6%, 반대 37.6%로 나타났습니다. 지피 진료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은 반대가 44.3%로 찬성 41.1%를 앞섰습니다. 와이카토 대학 정치학자 라라 그리브스 부교수는 마오리와 이민자 공동체를 둘러싼 부정적 정서와 정치권과 시민 간 거리 확대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취업비자 신청자의 영어시험 의무화에는 79%가 찬성했고 시민권 신청자의 법과치 시험 의무화와 임대료 인상 제한에도 각각 75%, 69.7%가 지지를 보였습니다. 뉴질랜드 집권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슨 대표와 노동당의 크리스 힙킨스 대표가 격렬한 설전 끝에 차기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연금 사회 기반 기설 인공지능 AI 관련 장기 정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대표는 수요일 열린 헤럴드 주최 총선 토론회에서 세금과 정당 간 연대, 정책 신뢰성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최근 원뉴스 배려한 여론조사에서 양당 지지율은 각각 28%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차기 총리 선호도 역시 두 대표가 20%로 동률을 보였습니다. 럭슨 대표는 기회당 TOP와의 공식 협력을 배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힙킨스 대표는 잠재적 연립 파트너의 추가 세금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자본 이득세를 둘러싸고도 럭슨 대표가 세금 부담 확대를 경고하고자 힙킨스 대표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연금과 인프라 정책에서 초당적 협력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규제 문제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건재정의 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국 채 금리와 달러화가 상승하고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이에 뉴질랜드 달러는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6% 상승했으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동월 대비 2.6% 올라 시장 전망을 0.1%포인트 웃돌았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반영했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4.95%까지 상승한 뒤 4.81%로 내려왔지만 주식시장의 낙폭은 이어졌습니다. S&P 500 지수는 1.2%, 나스닥 지수는 2% 하락했으며 기술주가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달러화 지수는 1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03 부근까지 상승했습니다. 뉴질랜드 달러는 미국 달러당 0.5565달러까지 하락했고 호주 달러 대비 환율도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9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5%로 높아졌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뉴질랜드 달러 약세가 뉴질랜드의 수입 물가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시장은 향후 미국 소매 판매와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이민 추정치에 따르면 8월로 끝나는 1년 동안 해외

0: 이주한 뉴질랜드 시민은 64,822명이었습니다. 이는 2025년 8월까지 12개월 동안의 장기 출국자 수인 64,981명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치로 0.2% 감소한 것입니다. 최신 수치는 2024년 8월 기준 연간 최고치인 67,478명보다 3.9% 낮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시민의 해외 유출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최신 수치는 코비드-19 팬데믹이 시작되고 국경이 폐쇄되기 전인 2019년 8월까지 1년간의 수치와 비교해 64%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유출을 일부 상쇄하듯 장기간 해외 체류 후 뉴질랜드로 돌아오는 시민의 수는 지난 2년 동안 서서히 증가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12개월 동안 귀국한 뉴질랜드 시민은 26,574명으로 2025년 8월까지 1년간에 25,119명보다 5.8%, 1,455명 증가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까지 1년간에 22,446명과 비교하면 18.4%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하는 뉴질랜드 시민의 수는 역사적 기준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지난 10년 동안 거의 3분의 1, 32% 감소했습니다. 시민권 국가별로 분석하면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순유입이 가장 많았던 국가는 인도로 11,732명이었습니다. 중국이 11,604명으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으며 필리핀 시민 8,205명, 스리랑카 시민 3,832명, 네팔 시민 19,058명, 미국 시민 1,714명 순이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정오 무렵에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비가 점차 약해져 오후에는 간간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금요일인 내일은 소나기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전에는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람은 북서풍이 불다가 오전 중 남풍으로 바뀌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3: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4: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앤 피지오테라피에서는
3: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재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 이 회복을 돕습니다.
4: ACC 부상치료도 가능합니다.
3: 통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4: 메디트리 아큐팡처앤 피지오테라피.
5: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라이프.com, 메디트리 아큐펑처 앤 피지오테라피, 뉴질랜드 천연 화장품 넬리티어,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오클랜드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와 뉴질랜드 인권개선협회가 주최한 적대적 두 국가론과 평화적 두 국가론 사이에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선교의 길을 주제로 세미나가 9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오클랜드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있었으며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교수이자 평화통일연구소장인 하광민 교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티셜 초대석에서는 통일 선교의 길 세미나 내용을 현장 취재하여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1: 자, 그래서 지금 적대성 해소를 어떻게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는 것이 지금 이 정부의 가장 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이정민 정부가 내놓겠느냐? 이거는 70% 정도의 대한민국 국민이 이 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이 지금 적대적 두 국가에서 적대를 빼고 두 국가를 내놨잖아요. 그거를 지금 남한 우리 주민들은 적대적을 빼고 그걸 평화로 바꿔서 그럼 우리가 평화롭게 두 국가로 가자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 동의 하에 지금 새로운 정부가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평화적으로 두 국가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론의 바탕에서 정부가 이 정책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신뢰성 있는 정책이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에 비춰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한 1조 정도, 그러니까 사실 여기 1조 이상, 이거니까 한 6천억 정도 정도를, 그러니까 한 50% 정도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만 열리면 남한 정부는 이제 이 협력 기금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것을 뭐 중점 과제들이 있습니다. 뭐 북미 관계를 뭐 대화를 뭐 하겠다. 그다음에 교류 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을 하겠다. 그다음에 접경 지역의 평화 구축 및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해서 DMZ 부분도 민통도 많이 다신절에서 제한구역도 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단 고통, 그다음에 인도적 현안 해결, 이거 뭐냐면 이산가족 문제, 이것도 이제 해결하겠다 하는데 전혀 추진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북한이 받아줘야 다 하는 거잖아요. 전혀 추진된 게 없습니다. 단 다섯 번째, 평화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다 하는데 사실 지금 국민들은 평화 통일이라든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제가 4년간 정부가 추진하던 전국 지역에마다 통일교육센터가 있거든요. 서울 지역의 통일교육센터를 저희 총신대가 4년간 받아가지고 서울 시민들을 통일교육을 시키는 일을 제가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조금 전문가인데 우리 서울 시민만 하더라도 안 돼요. 그 전국에 지금 10개의 센터가 있는데 다 안 됩니다. 점점 떨어져요. 이 참여가. 특히 두 국가로 나오고 난 다음에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들도 왜 통일을 좀 뭐 통일에 대한 혼란이 왔고요. 기성세대들은.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은요. 아예 원치 않습니다. 지금 69%라는데 젊은 세대들은 지금 20대, 10대와 20대는 통일이 필요 없다가 60%를 넘어서요. 그리고 전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언제쯤 통일되겠습니까? 라고 통일 기대지수가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물어봐야겠네요. 여러분들 먼저 물어보고자 국민 전체에 대한 통일을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통일 몇 년 될 것 같아요?

0: 자, 여러분들 한 우리나라 통이 언제 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슷할 것 같은데. 10년 정도는 될 것 같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어우, 예, 어우, 용기 있게 드셨네. 10년 정도 될 것 같다. 감사합니다. 예. 한 20년은 걸릴 것 같다. 한반도 통일 20년. 네. 그 다음에, 아니, 생각 안 해보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 안 했는데, 20년? 아니,
1: 그게 김정은의 수명이 달려 있다.
0: 김정은의 수명이 달려 있다. 와, 이야, 우울 한다니까. 그래도,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국민들한테 물을 때는 지금 그 답안 없어가지고 몇 년으로 돼 있으니까 30년 걸릴 것 같다. 혹시 좀 들어보시겠어요? 30년 걸릴 것 같다. 예. 또 한 40년? 국민들 전체 평균이요. 30년 플러스 모르겠다네요. 그러니까 30년이면 그러니까 내 생애에 올까 말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통일을 포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정신, 교회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적대적 국가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평화적 국가는 지금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뭐 그렇게 한다는 건 오케이. 근데 우리는,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우리가 이제 이 한계가 좀 있는 게 평화적 국가라는 얘기를 했지만 평화적으로 우리가 공존하면서 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평화적으로 살고 싶어도 이번에 지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착각하는 게 우리가 캐나다와 미국처럼 살자는 거예요. 호주와 뉴질랜드처럼 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반도는 그런 근본적 구조가 아니에요. 적대적 위에 있단 말이에요. 유럽처럼 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청년들은 군대를 가야 되고요. 지뢰 탐지를 해야 되고요. 북한은 쏘지 말라고 해도 미사일을 이번에 쏘면 우리는 다시 방송을 해야 되고요. 그럼 적대 감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북한을 전혀 포옹하지 않는다는 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서로 상대방이 일방적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지정학적 제약이에요. 무슨 말이냐? 북러 군사협력 지금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2만 명을 파송해 파견했는데 그중 한 2,300명 정도가 죽었어요. 이번에 두 명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 세 발의 피죠. 두 명이 들어온 거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뭔가 얘기를 하는 거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남북 관계가 아니라 북미 회담을 우리는 지금 바라봐야 되는 상황.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주변화되어져 버린 겁니다. 더 나아가서 쓰지 않았습니다만 지정학적으로 한 게 가장 큰 함정이 하나였는데 우리가 통일을 내려놓잖아요. 국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지 아세요? 북한에 무슨 유사시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근도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라고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어요. 국제법으로 근거해요. 물론 외교적으로는 남과 북은 지금 유엔 동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라고 보이지만 서로 외교에는 그동안에는 서로를 주장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를 가지고 국제사회를 설득해 낼 수 있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터졌잖아요. 그럼 지금 정도의 상황이라면 G2 국가인 중국이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중국이 저렇게 있느냐 우리가 이런 사실은 그렇게 큰 기회창이 열리기는 어려운 게 한반도 지정학적 현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이것을 내려놓는다? 이거는 북한의 우리가 아예 그 부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먼저 보겠습니다. 평화 개념을 축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라고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적대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소극적 평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는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의 평화가 있는데 소극적 개념이 뭐냐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적대를 해소하는 것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싸우지 말자. 그 다음에

그런 선언을 하자. 뭐 이 정도의 적대 부재로 우리가 환원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적극적인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깊은 상처, 이산가족 문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부분, 그리고 우리 남과 북이 갈라져서 지금 싸우고 있는 동안에 남한에서의 갈등, 북한에서의 문제, 이산가족의 문제. 이산가족은 이제 오래된 이산가족이 아니라 이제 한국의 지금 이산가족은요 한 만 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굉장히 이제 축소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더 적극적인 문제를 3만 4,600명의 탈북민의 문제. 이것도 이제 이산가족의 문제가 된 겁니다. 탈북민들이 이번에도 한 명이 파주 쪽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없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부가 얘기하는 이 평화적 두 국가 문제에 있어서 핵심이 정말 그것이 한반도 치유를 위한 적극적 평화이냐. 그게 아니라 소극적 평화로 지금 환원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얘기하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인데요. 이게 바로 헌법 논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이 지금 가장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헌법적 쟁점이 있어요. 우리가 영토조항을 얘기하는데요. 영토조항. 3조에 보면은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가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잠정적 국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탈북민들이 중국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중국에 밖에 나와서 이거 탈북민들이 루트가 되냐면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요.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의 고체에 숨어있다가 브로커들과 연결되어지면 이게 쭉 내려가가지고 탈북민들 주로 중국 남방 쿤밍이라는 곳에 가거나 아니면 베트남 쪽으로 가면 난닝이라는 곳에 갑니다. 중국에. 그래서 거기서 베트남 쪽으로 쭉 내려가면 호치민이나 하노이로 가게 되고 거기서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쿤밍 가게 되면 거기서 라오스로 산을 넘어서 거기서 라오스에서 메콩강을 넘어서 태국에 들어옵니다. 대부분 아니면 미얀마, 태국, 그 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 요 동남아 5개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태국에서 경찰서 들어와요. 경찰서 들어가서 자기를 잡아달라고 해요. 그럼 태국 경찰들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사관과 영사관 넘겨서 대한민국으로 올 때 신원조사 간단하게 하고 뭘 주냐면 임시 여권을 줍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여러분 다문화 사람들 여권 받을 수 있어요? 귀화하거나 못 받아야 난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난민 인정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탈북민들은 나오자마자 여권을 만들고 왜? 헌법이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 국민인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 헌법을 바꾸자 우리도 평화적 두권을 헌법을 바꾸자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헌법 바꾼다는 얘기 우리가 쉽게 할 수 없잖아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탈북민 문제가 있어요. 탈북민 문제가 있어요. 네 번째가 4조에 보면 통일조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자체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라고 하는 헌법 4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의 대통령의 의무라고 하는 조항에 보면 대통령은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이를 위한 임무를 완수한다고 있어요. 이게 헌법에 대한 선언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일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헌법에 위배돼서 탄핵하는 거예요.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국가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나왔을 때 이 문제가 왜 이 정부 내 이견이 있었냐. 국가안보실과 그다음에 통일부의 이론이 나왔는데 통일부는 그거 빨리 바꾸자. 국가안보실은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부에서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 난리 난다는 거예요. 왜 세계적으로 이걸 바꿨을 때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포기하는 것을 외교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헌법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헌법을 수정해야 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탈북민의 목적지위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헌법을 바꾸거나 국가를 인정하거나

국가,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야 되고, 헌법을 바꾸면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대한민국으로 못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요? 법적 지위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문제는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34,600명의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지금 흔드는 거예요. 평화를 두고가는 우리. 여러분, 34,600명이 얼마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은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헌법을 바꾸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북한의 주민들이요, 거기서 남한을 동경하거나 이런 부분이 싹 사라집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혹시 그게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저기 와가지고 배 타고 두 사람인가? 몇 사람을 그 눈 가려가지고 북한을 물려들었죠. 그때 가장 동요했던 그 위에 남한에서 어디였냐면 탈북이었습니다. 나도 북한이구나. 그래서 윤석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윤석이 됐대요. 윤석 정부가 처음으로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을 했어요. 이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10을 봤는데, 야, 탈북이 소중했어요, 당시에. 청와대로. 근데 여기 용산에서 내가 행사를 통화했는데, 탈북이요? 그때 뭐라고 했냐, 윤석 정부가. 그냥 지금 대통령이. 우리는 대한민국 앞으로 한 명의 탈북민도 북한 이탈 주민을 북한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왔던 탈북민들이요, 박수를 치고 눈물을 퍽퍽 흘렸어요. 그만큼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내가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쫓겨날 수 있고 언제든지 송환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헌법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가장 큰 문제는 민족 정체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민족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우리가 선언, 민족이 아닌 게 맞나요? 한 사람의 선언이 있잖아요. 한 일가의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단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정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세대가 지날수록, 안 그래도 제가 이게, 이 얘기는 우는 사람한테 아이에게 꽃감을 더 주는 게 아니라 뺨을 때리는 걸 울고 싶은 아이한테. 왜 그러냐. 지금 아이들은, 다음 세대는 통일을 왜 해야 되지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 국가라니 하니까 70%가 지금 찬성한다는 거는, 그래, 잘 됐다. 이참에 잘 됐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점점 통일 공감은 감소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독일 사례를 얘기하면서 독일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얘기했지만, 독일은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독과 서독이 같이 교류를 했습니다. 기본주의가 됐고 난 다음에도. 근데 지금 남북은요, 7년 이상 되고 있고요. 아예 단절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핵과 무장, 핵무장이고, 그 다음에 북한의 전체 주의는 점점 심해집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이 두 국가론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두 국가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을 근본적인 프레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프레임은 뭐냐면, 국가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국가가 다 결정했죠? 북한도 국가가 결정했죠? 정부가. 북한 주민이 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남한도 국민들이 얘기했지만, 국민들은 이렇게 정책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론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통일부가 이걸 내게 하고, 정부가 이것을 평화적 정책을 내놨어요. 자, 이건 뭐냐면, 국가를 제일 위에 상위 개념으로 놓고 우리가 이것을 절대화하는 겁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은요, 국가 간의 적대 제도화가 있는 거고요. 평화적 두 국가론은요, 국가 간 평화 공존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둘 다 뭐냐면, 국가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간과된 게 여기서 뭐냐.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민족적 유대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존엄성, 이마고 데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기에서 간과될 때 뭐가 간과되느냐. 북한의 주민들 2,600만 중에서 300만의 당원들 빼고 2,300만, 2,200만에서 2,300만 정도 되는 북한

사람을 위한 예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의료를 벗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없냐?